0: 야, 그러면 할까?
1: 젊은 단위가 메스메리에서 왔어.
2: 좀 미겔, 너머치.
3: Radio Murta, una radio de aquí, feta.